오랜만에 고스파 상담원에 대담이 가르쳤던 여기 이게 남간도로 남간도로한테 대상으로한테 니들한 너희 원우원 간데 여러 가지 단어다 이 같은 게라 거기 기어 너한테 그런 말 같은 단어다 이만한 스파가르키야 같은 단어다 보게 나 땅이라는 뭐 한다고 하는데 대다리가 요 니들한 너희 저 원우원